Guru me the mat, yeah. Guru me the mat, yeah. Guru me a nephew, Guru me a check it, 구름과의 케미, 구름과 하루 쟁여,